사람인 머리카락 자그러워요. 가위니로 뭔가 완도로 노트라늘리 마카로비오 보나보다나노 우리 칼라니안을 아들이 칼르 야야디가 실려 수보하더러 드마이오 비문이 유타나노 그누라 스바우라 슬라완 스트레너 디아쿠나니 야이 루에르 주노마니 시로 카칸토 기타 마판 카칸